0: 산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.
1: But Mary is more than just a mountain because she's a dwelling place. She's the one who enabled our Lord to have a body to crucify and raise from the dead.
0: 성모님은 산 그 이상입니다. 성모님은 예수를 품으셨고 천주께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.
1: That is why her holiness is unique